계승 허자라고 SMS 나이네 아 수요랭카 어 풍가함 앙 좀 부이절라니 비슈라이 앙 르자몽 당샤 카나나이 르자몽 니콕 타이 앙카 어 달링 달링 콕 버럭 르자몽 아 피아 다쿡 노 다쿡 비슈라니 나간 몽샤노 어 르자몽 사보니 아보바스는 아 세이로홀리아 앙강 사이말리아 보 르자몽 노보낭 샤카 하니바게 아 카나리 만글라카 넥스 타임 오는 제프로 SMS 클라요 기사 스라이 스라이케 아 세이로홀리 사보니 르자몽 앙강 카나라나이 kangkang kanara nainke ozarawa te korokshani nainai pungka hamang takar jolani konika rucap mungni kok thai ingka hamzik sinamui telang diano rucap nai ingka parmita te bikrom hambai ya paro nono ongke nono gombela kino hambai bukuk konika rucap mungkana nahini koi horka takar jolani hamzik sinamui telang diano o rucap mung nongke phaidi kena lainai ozarawa binikratok zakmani o rucap mung kanai tongdi logi tongdi joto kanai tongnai takar bukuk te mari kicing shong ka ozarawa buku konika kena dini nikratok zakmani o kena tetok rucap mung